0: Danyang, kashukul fuge sakchen gen lingi, ta pungbyu kurji jingne, ene kata nyungbe shangwangdo gyurdeba, ta di, ko, chigi nyange lamda, ko dungyewa yirang shingba yindu zane, teye zawa, ene daadu mongba di, kashukul fuge yujin, 내루 이제 다음에 봐 통일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도도 짐버디 나도 로디 다도 짐버디 내루로 치지도도 짐버 로이 뭐 시작으로 와 대고 럭시 뭐 시작으로 자네 다 정수기 이제 그 로디 슈슈슈 총도 대하지기 대단해 이제 양하는 대로 고왕 토토리 디 탑 토나 이제 동맹이 싸워디 바 땅도 세워 인도 자네 이제 땅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the ignorance and how existence,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refers to our nature of existence conditioned by afflictions and fundamental ignorance. Because so long as we remain under such conditions, we are under the power of this distorted state of mind. At the root of which is a mistaken belief in self-existence or selfhood of one's own being. So by cultivating the wisdom that sees the non-existence of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0: That day and got the share of social. Theoretical sort of weather. Theory to the share of that, which is a medawa, Sagas of the Dunga, so to Tonsh Dava, and Yangan the Shivas. That did to the Yamlin to Jayan Bayina. That she said to that day in Bayina. That did in Azu Kadista, Yamlin Chores Lavna. Tishin Medale Dungi Dungil in the Tamison, said that again. Tangalia, Chigi. 주제시 계시계시 집에더니 뭐지 당연하라 즉 인텔렉츄얼 소리다 인텔렉츄얼도 상당 상당나 디그룽 여니 두도와 다 계시계시 교회더니 뭐지 통도도와 계시계시 지가이 뭐지 신도도와 아 디셴인데 자네 아 다 주의 상황이 뭐 시도로와 다 지 주제시 교회더니 이제 대탐절로 주의 상황이 뭐지 다 진에 들으신도 제다 다른 거 안서 딱 나오냐 봐 차서디 풍부 들어왔다 자다 들으는 거 풍부디 얘네 또 싸움을 싸움에 있나 어다 네 주의 상황 제일 다 네 두 가려서나 얘네 그 머리 벌어 때네 중재가지 자 머리 벌 상황 제 나도 용모 벌 상황 제 대낭제는 용모 벌 상황 제 용모 벌 상황 제 뭐 인도 뇨몽사가 측디 아니 지금 뇨몽바스도 뚱여 제가 가서 풍도 주고 뚝도 주고 근데 실리야다 뇨몽스기 아래 사진이 인도산에다 딘디지기다 샹왕체 야나 머리 벌지 왜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들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시장 아니 가서다 냠발랑 쇼를 세제 그래 샹왕도 그래야 딘디지도 통 인도산에 아니 직선으로 떠서 순환을 해야 할 수도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는 왜 짜증 못 지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들이다 머리배 샹완자리 용배 샹완자리 삼부지 자연들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배 샹완자리 미두고 풍부들이 다 맞잖아 다 기부지다 민두가 삼부지로 올 시작도 할 수도가 다디 아니 둘이다 세트야 여드네 이는 자주셔과 셔요아리 대체윤들 최상주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되기 아 다도 진배 진배디 슝차고시라리 왕셔고시라리 레디이네 그 치료도 진배 로이부치 셰이드자네 델레 갸든 사마미 누구사마시 로로 샤임두와 그래서 딜레인드자네 동네 퇴퇴야지 年龄이 풍분디 퇴퇴야지 로치 그 레이하시도와 자, 드림베인들, 가사, 드심비다, 레, 동해, 동해, 레, 담해송, 쓰자야 되겠다, 가시오, 우리, 그게, 녀월, 렘베, 풍부디, 두메랑신, 얘는 미다베랑신,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딱바인베, 다, 민두산보로 샤트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 런신 레닌지 샹왕쟁의 풍부디 더그 송도 중화 人民도 삼바지 더그 송도 중화 人民도 삼베 야 지금 대란 돈득을 놀래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해 동해련의 담해송 쓰다디 이제 과도 와 사다 대인 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Nyawal wa khumbu di dhujjigi, lanyun di saibaji chungna, nyambu jiewa tawji saibaji chungna, tando tawari sambachigi, loji layyundu taba tanyang lo ligduwa. Taba tanyang lo nga maji ligduwa. What do you mean?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0: 다 대상들마 단내 되게 쉬어야 되게 그냥 콩도스 마제신 다지 속고 쳐부 드무셔서 숨배 되야 명만 내신 치부다 제베 된 인기 난때 내가 지금 미자시 마우스 다른 사람 해롱 있잖아요. 您的 카조 대표지 님의 주신지 您的 카조래 지르진지 셔야나 동숨 두고 꾸이 당 셔서 숨고 당 저의 틀리 대지 디스 삼매리 제세 미식 틀리수 용거티니 루수점 외세 나간 반작배 수신이의 따로네 시시해서 텐데 심기 뇽마 텐데 심기 뇽마 터도 대충준 버시도 심지어 남기 난그 감주다 치료기 내리다 롱주로 속고 탐지 용수 꺼진 새롱남의 풍부남 외세도 팀내 라야 레지왕기 직진 침매 벌스기 풍부남 샘대 랑당수 샤베 추기 통모매베 코웨 콜로남 기신 개미 세모들 나올 세베 능시 샘 터두근 은혜 능시 샘 터두근 은혜 드미어 거봐 뒤져야 매라 남식 레룽그 여와 바자다 세바 탐지 나름 매담에 추기 냐오는 시워 대세 샘 뇽마 미식의 모든이 대가랑 말해 심육의 미식의 모든이 대가랑 남바탐지 캠베 이시수 로아마도 톱세의 연대 샌설라 랑 밀레베 규진기 시추구 루주기 아다 가서 그 림마다 이는 학벌 주두기 나로리야 시구숨 사이송도와 시추구 외사절의 시추구 명단에 딱고 데뷔 타본인데 매매 인도자네 시세명다 간다 데뷔 타본인데 그 추구다 가서 우리 그게 정신 남다 다가는 신 코라 똥소 그 레바 매듭을 지금 뭐네 야 추구명다 이래 용도 돼봐 그런 상황도 왜 그도 우리야다 싸워 싸워 손 아주 제대 아니 세주기 싸워 니주기 싸워 아니 치주기 싸워 구승군 남자한테 실수는 누가 어디 저 지금 코 지금 인벌 나 뒤에 대 시 상제로서 그 민다대 타쳐버 심지제 심지제래 나와숨 기준에 되게 쉬어야 돼 심지제래 나와숨 기준다 낭지 토숨 그 낭지 나와숨 기준다 대래 군도 그 뒤와 피준다 대래장 광해시버 림지 기준다 군도 유목 만남을 때네 래 소주다 래 대왕게 로소수 깨는 남 깨는 탐지당 내 토면 탐지 용순 주배 주장 대단하게 내급 터두도 대단하게 내급 탐지도 육매심 품줄매진 밀림니지 춘주도 샤왔다 뉴주 대의 교주도 능주당 대니지 균세래 규모대비 등지지 나버려 장왔나 뉴주 강낭 마다고 실을 쉬고시 미주소 균지 첨부 나서 땅을 잘라
1: So then, in the commentary, Jamgon Kongtu summarizes his statement and states the conclusion. He says that in this context, when we read references to the term jnana, which is transcendent wisdom. We should not understand it in terms of just any other form of jnana or wisdom, but rather we must understand in terms of jnana or wisdom at the level of clear light, the mind of clear light. And similarly, when we find references to the term resonance, self-resonance of something, we should not understand it purely in terms of a resonance of anything, but rather resonance of that innate mind of clear light. And then he goes on to explain that in the Dzogchen literature, sometimes the clear light is described as being that of unconditioned. And here, Kongtu Rinpoche points out that this meaning of unconditionedness is not the same as characterization of permanent phenomena as unconditioned, such as the mere absence of something, like the space defined.

0: 다 카이 라이 리기 숨도가 다니 배야오래 아니 진 뒤준 초시 되게 내야 파괴 리시는 내야스 아니 그게 아니 다 두벌었잖아 되게 다 파괴 리시스네 가당가란즈 자주 오메타네 다 람콤에 똑같게야기 다 그게 시루증에 되게 다 타네 리기 파괴 리시스 숨도가 자 다데네야 아니 지금 좀더 고민 아니야 아니 샘잠베 그도라 에노다 삼이 샘기 사브 다다지 계획이 야지 거 야마세베 디네걸라 러시네리다 디사인도 자네 아니 겐유르 센송데아로 드린 말에 다데 우메베 걸로 손도 자네 조조 아니 샘런 신기 외사와 신네 샘런 신기 나버다고 단 디스런 신기 외사와 사고 거디 샘런 신기 똥 아니 냥대래야 런신 냥대 사지 당구대 손이 런신 냥대 여자 아니 지금 세롱이 말이 지금 인연부지 요구야 아래 지금 뒤 치질하고 진행하지 런신 내로 대라 치질하고 진행하고 그러디 가서 우리 그게 지금 드네들 가서 우리 그게 내로 통하러 그게 집을 지기 아래 간다연이 단디 아니 그 치질하고 차대기 아래 자다 런신내로라 치즈로도 런신내로로 멍신 치즈로도 진배 왕게 얘네 차단게 레스게 여 인도자네 다 된된데 런신내로 치즈 말로고 터널로 되게 얘네 가서 그 코알레 다 시버 코알레 저야 너네베 차단게 샹왕레 타야지 고 지기야레 자 너네 인베 인도 런신 양대지 여바 인상 얘네 가서 점업방배 양대지 용기야레 다 델라야야 낭세게 타자하면 양대 니송 다 되는 양대 터두시아 있는 자네 미네베 양대시는 양대 시순하라고 되는 인사해 자 되는 인도 간다 샘 댄동자리야 조 공부시체 샘 댄동자리야 공부시체니 아니 저마다 자방 저마 마방에 샘 유신이들이야 정신 내리시아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뉴제 산지가 꿀은 죽으러 온게 뉴제 가서 다 김유사와 되지기 때문에 아니 겐주리스에는 숨고 있어요
1: So this expression, noble son and noble daughters, also connote, as explained before, it refers to an individual whose spiritual nature or inclination towards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of course, touches upon the concept of Buddha nature. And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this concept of inclination or nature, we find in the scriptures related to the lesser vehicle, those practices of the Shravaka path, there are identifications of certain spiritual inclinations which have direct practical implications for a spiritual practitioner. For example, characteristics which reveal the inclination of a practitioner are listed, such as having a modest desire and a sense of contentment and so on. So these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a practitioner are really very important and for a practitioner on a day-to-day basis. So this i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nature, the spiritual nature in the non-Mahayana literature. And in the Mahayana literature, we find in the text, in the theories of the mind-only school, the Buddha nature refers to the uncontaminated mind or wisdom. And this uncontaminated mind, when it remains in the form of a simple disposition or propensity, it is said to be the naturally abiding Buddha nature. And when it is awakened and transformed, it is said to be the transformed state of the Buddha nature. So, however, in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the Buddha nature is defined in terms of the emptiness of the mind, the clear-light nature of mind, or the emptiness of mind. The mind, the fact of mind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s referred to as the Buddha nature. And this is also described as the natural nirvana. And because there is the natural

0: 쑥 이부터 가도하다 속에 들리겠다 쑥 나용도가 쑥 나용도 자네 나는 쑥쑥 나용이야디 패지지 등기 박자세네 와 다디 여보지 쑥쑥 나온데 쑥쑥 쑥디요 다 다디네 쑥쑥 시에 탄연 주야기 실리야 문주기 박자기 세니 쑥 숙시에 탄연 주기 실리야 나야지 뒤에 여지 다 배지 딱다 바자면 좋아 제니니 숙 숙시에 탄연 주기 실 된기면에 둘 때가 정선 넘기 여아래 다디 매버리 다 다디 매버지 다가 내 신기 숙 치주네 가서 런진 시에바다 더니 타대베 다 수도 가서 고랑이 견딩네 가서다 정지 시발이야 술 넘버 땡겐지 고랑 정지 시발에 더니 타대베 자 타대베 다 취수 여대베 짓는 게 여리 뒤에 매버리 타녀도 매버리 자 전대 볼 거네 여와 최고도와 박자 소소 왕기다 능수 면라고 여베체 능수 가셔 땜바 능수 가셔 준바
1: So based upon this, different propensities that we all possess within us, there is also a different aspects to the perception that we have when we experience the world. To give an example, when we perceive a visible form, for instance, the mind-only school would argue that when we perceive a form and a material form, then within that perception, there is a kind of a sense of familiarity that this form is a form. This material object is a material, and this perception of form is a form or material is the imprint of the propensity towards kind of similarities, and then at the same time within that perception there is another aspect to it, which is that not only does the object appears as form, but also it appears as the basis of the term, the word form or matter. So the mind-only school argues that this aspect of the perception is an imprint of our habituation to the language use of the term form and so on in the past. And both of these aspects of our perceptions are valid. And just as we perceive form to be form, it is valid. Similarly, just as we perceive form to be the referent of the term form, it is also valid. However, there is a third aspect to the same perception, which is to perceive that object as being a referent of the term form in some objective, substantial sense, as if there is a kind of an objective, substantial reality that justifies that object to be the referent of the term form, as if there is a kind of a status, independent status in that object. And the mind-only school argues that this aspect of our perception is an imprint of our habituation to our belief in objective existence in the past, and which, however, is false. So you can see that within a single perceptual experience, such as visual experience of a form, there are different aspects to that perception, some of which are valid and some of which are invalid.
0: No, yeah. 다 대다 가다라 심장에 과 심지증 아래 심금에라 다 로브전 되는지 되샤 제 다 디기 도스바 심사고 타다 도스바 다 상당나 에노 마란졸 그게 가수 그룹 그게 롱자야게 다 풍속이 되베 다 최디디 그게 치료 전도 주버로 보지. 그 나 연구 할 때다. 나 왔다도 매버지. 내 연구 이나. 진제다 내외 가서 그렇게 내시 뒤파다 치수 치수로 친구 좀 보이나. 아니 수소 치료기 치료야. 지 이도 두번 나면 차네 차과제야. 이도 미두번 나면 차네 시간제야 뒤들이 수충주였어요.
1: So this is actually a kind of a brief. A summary of the basic standpoint of the mind-only school and it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As far as the minute aspects of this philosophical view is concerned, I myself do not know it well. However, the point is

0: Shingye dhamba yandian de gindu laya sha salo Dikpa shingye mishya shing Kewa pusong soho shi Rangke simde yonsun tu tene sangye Karma dhari mame da Juma zeba shukro da Milam lo da de da bo Dishye shana de da da Sanan de tamche seba ye Kuma da Lep chukbe sibe solen Rawa rawa rayo Masam shimi shira paru chi Maji menka nange mo ni Soso rari yishi Jisung jewe yungla cha se lo te ata omon gaten gaten parang gaten para sam gaten bode yeso. Nyende shiwa chano kinshi nishi nishi tenze kanyin tang chona penpa chana lamshi nishi nishi ten tenron zaba gong. Kanda yanda tepe tono nampo kunde nason. Nyende jenju senpe soche sanje kini yungde la cha se lo. Kangi tenshin trawa chung, kapa meba, ki meba, chepa meba, tang meba, onwa meba chung. Tate timi tenshin mi, trepa nyeshi shitenpa, sobe sanje manam ki, tamba tela cha zenlu. Tate 카사케니 페지다 드셰 낭슈 모준 드셰게 소르차데요레 렉자 소르치 데데리 다 낭슈 냠네 다 주드윈 냠네 시단지 브리트 카다 데리 어 탄용그레 자자인 안데데 에 덤버거딘제 토케로 피시보다 덤버데니 다 기두 다 제버디 아니 에 파원네덴베 다 가다 빨리기다 에 가서 만조 봐봐. 그 동물기 유세리. 제니니 카와진이 종게다. 그 강전리야 아니 대제수다 산제체 다르제제. 땅아주 기루 샤샤 차디가래. 얘는 그림 되는 지지다. 내가 그 때부터 겨워서 오자죠.
1: Up till today we have had a lot of discussions mainly on the introduction explanation of the Buddhism, Buddha Dharma in general. So up to this point, we can regard the past few sessions as almost like a kind of a lecture which was presented on the essential teachings of the Buddha. But from this session onwards, the main emphasis, the main sort of part of the explanations would have more direct relevance to one's own personal practice. And therefore, at the beginning of the session, we had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chantings from the different traditions. So historical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volution of the various traditions, and the Theravada Buddhism, which represents the and upholds the Pali tradition, is, one could say, the senior most